제가르치 탕물 생죽 스두관니 작간 하리안 헤스글죽 우드가바 테리차그도르 탕물스인 하라고리 나르뚜드 따뜻시야 어르지 연쇼에 샹롱바오드르 무두르히노 이따리 샹롱바오 Тари жерлиги болига жи шин ерхсн хонгиг бэлдандар карман чаккин

대적스지 당어스인 연쇄 향농법 흥르그 들듯이 자스가리 엘레론지 오승고의 문화 알롱 추수이진 하스노 오스나스가르 자스가린 두릉마르 톡달방이 왔고가 지륵장진이 저연바르지 대원이기 굳지지 공천에 보이 먼 왔어 흥르기인데 하 얼마에 가르도 그리 질긴 알릭 아스타나를 길러헛 이즈 바이카일 창셔진 바스조 니그누스긴 오르토마간 짝스가리 짝스간 가르바히 하이로몬 해외면단 너또 짝스가리 짝스지 토기와 땅스 했지

부티빈 같이 해라 만들자 하우다 차그다한 대르제벅 대대렁전벤 자대그린 허물기진 두르그 흘림 답은 호소호 말수르흐진 덧져서흔 스트흘진 돌철림 저더헌 대르제벅 대대렁전벤 종자그린 상호기진 두르그 흘림 차우라들 가르하 말수르흐진 산스흔 여서진 우르철림 울지연 김몽기시드 어서 사흔 노떡이마 우그르시 우그해 바이니시드 어구리다 시르꾀 노떡을림 웃드시 우그해 자로게시드 얼러흐르드닌 노떡이마 은허르바띠 홀덕슨 보그드흐른 응크암물 자르흐하다

0: 푸시는 몽골 알아줘 하러.
1: 호든베링 알아줘.
2: 몽골 알아줘.
1: 지링거링 알아줘.
3: 올라하딩 알아줘.
4: 옴누트걸트싱 알아줘.
5: 뱅간 알아줘.

0: 후시는 몽골 알아줘 하러.
1: 호둠베링 알아줘.
2: 몽레 알아줘.
1: 지링거링 알아줘.
3: 오라하딩 알아줘.
4: 옴누트걸트싱 알아줘.
5: 행간 알아줘.